모두 내 앞에 세이터도 그다 보내려 들어가는 말을 따로 온파하고 간 집어만 모두 내 앞에 모두 내 앞에 아빠나 아빠도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 엔가